0: 사투리 못 봐헌.
1: 아니야, 빨리 사는.
2: 어? 오케이. 사투리 못 봐헌.
1: 민트를 빨랐어. 아따, 빨랐어. 빨랐어. 빨랐어.
2: 어, 이어.
1: 니 블랑 루마라 비비탄 부탄 뿌. 아유, 그 토롱 소마 타남. 마염 뚱부 람부탄.
3: 시야.
4: menanam pohon dapat mengurangi dampak pemanasan global.